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사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 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12 o'clock.

하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진짜 힘이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Hoksi,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3: All-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Sound. R&B legend 김조한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김조한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3: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2: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3: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6: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5: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6: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7: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Oh yes, everybody, welcome to Monday Groove. This is a project to turn Busan-based artist Jo Tae-jun, TJ,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e are going to discover some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the main thing is, TJ is going to sing us a song every week. So we just do a little bit of skit. That's the fun part. TJ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러분, 아, 네. 이 세그먼트가 대부분은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So 네. This segment is mostly in Korean, but I will speak some English and help. If you don't speak Korean, then I will get in there with the English as well. 잘 지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1: Clap your hands. Yeah.
0: Yeah.
1: Sing with me.
0: Oh, yeah. Okay.
1: Next song is Busan Groove.
0: Oh, okay. Yeah.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You tried 네. hard.
1: Good. 아, thank you.
0: 주말에
1: thank
0: 뭐 you. 했어요?
1: 아,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산책을 했거든요.
0: 아, 진짜?
1: 예, 저희 집이 갔어요? 이제 수영인데.
0: 아, 네네.
1: 수영에서부터 해운대 달맞이 고기 앞에까지 좀 긴 산책을 했어요.
0: 와.
1: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0: 정도 걸렸지.
1: 그 한 정확하게 가는데 얼마 걸린지 모르겠는데 네. 한 3, 4시간 정도 계속 와우. 걸었던 것 같아요.
0: 어 네. 좋다. 근데 날씨가 너무 진짜 좋아요. 딱 좋았었어요.
1: 맞아요.
0: 어, 그때 네. 너무 좋았었어요. 아 근데 수영은 그 인간다리 인간다리로 갔어요? 아니면 교통다리?
1: 아 인간다리.
0: 인간다리?
1: 새로 생긴 다리.
0: 새로 생긴 다리.
1: 생긴 다리.
0: 여러분 새로 생긴 다리는 인간다리라고 영어로 하면 human bridge라고 하는데.
1: Human bridge. 네. 아하.
0: So there's 네. a bridge, the new bridge on the Suyong River from Suyong connecting to Haeundae or Centum. It's called the human bridge. So for me as a native English speaker, that sounds very funny. Very funny. But I won't laugh. So you cross the human bridge from Suyong all the way around, all the way down to Haeundae Mipo.
1: Yeah, yeah, yeah.
0: Wow, 4 hours walking.
1: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게 공기도 좋고 오랜만에 좀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0: 그거는
1: 좋았습니다.
0: 필요하죠.
1: 맞아요.
0: 그거는
1: 정말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0: 야, 아 근데 웃긴 게 우리 마이크 올리기 전에 우리 뭐라고 했지? 와, 해운대 쪽에 외국인 엄청 많다. There's so many international tourists coming to Busan these days. 네. So 나도 같은 외국인인데 네. 외국인 많다고 나도 네. 네, 느꼈어요.
1: 아, 네. 아니 근데 그 외국에서 오신 그리고 타지방에 관광 오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저도 왠지 마음이 어디 온 것 같고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네. 불구하고. 네.
0: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분위기 달라져서 이제 그 도박인데도 진짜 도박이. 와 여기 약간 뭐 여행 같은 느낌.
1: 맞아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저도
0: 맞아요.
1: 그런 기분이
0: 그리고 음악도 있고
1: 맞아요.
0: 뭐 분위기 뭐 불빛도 있고 뭐 네. 냄새도 너무
1: 요즘 해운대 그 바다에 그 어디고 저기 백사장에 모래축제 와 진짜 잘 만들던데. 네. 네, 너무 멋있었어요.
0: 네. 하고 싶은 거는 올라가고 싶어요.
1: 아, 그 다 똑같구나.
0: 금지. 안 돼.
1: 안 돼, 안 돼.
0: 안 돼, 안 돼.
1: 사람 지키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진짜?
0: 올라갈 수 네.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다 100% 한국어로 하는데요. So 네. we're going to get into it. So we just had a good old chit-chat about the weekend and how much we love Haeundae. But first, we're going to do a 공트. And a little skit in Korean today, and this is going to reveal what we'll talk about in the segment.
1: Wow,
0: 태준아. 사람 억수로 많네. 특히 외국 사람 억수로 많네.
1: 맞지. 여기 해운대 바다 아이가. 이게 이제 모래축제도 하고 이게 사람이 진짜 많다.
0: 그러니까.
1: 이 공연하기 딱 좋지?
0: 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러 가야 하잖아. 아,
1: 그렇지.
0: 할 수 있지?
1: 아, 할 수 있지.
0: 아, 대준이 니만 믿는데. 그래, 이게, 화이팅!
1: 화이팅! 그래. 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 외국인들 있네. 자, 같이 와보라고 해야 되겠다. Hi! I'm a singer. Yeah.
0: Oh my gosh, you're a singer. Oh my gosh, are you gonna perform at the beach tonight? Oh my god, that's really exciting. I'm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And what time are you performing?
1: Hey, I'm singer. Yeah. With the beautiful sky. Enjoy. 나중에 공연이 7시에 시작됩니다.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나 이거? 7 p.m. 7 p.m.
0: Okay.
1: Yeah. Sing a song. Yeah. Yeah. Peace. Yeah.
0: Yeah, I gotta
1: Come
0: go.
1: On.
0: Sorry.
1: Yeah. Yeah.
0: 아 웃기네요.
1: 어 답답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네, 이 상황.
0: 근데 네. 아 궁금한 거 있어요. So I'm very curious because TJ, you're very confident. 네, 진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1: 제가요?
0: 네. 아, 네. 근데 예를 들면 외국 사람 앞에 있으면 뭐 뭐라고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신감도 네. 뭐 많고. 그래서 혹시 외국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면 홍보해야 되면 네. 할 수 있어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어요?
1: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면 퍼포먼스
0: 아,
1: 7pm 이렇게 하도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만 좀 한계가 있죠. 네, 좀 친절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항상 이해 받아야 되고 하니까.
0: 근데 웃긴 네. 게 the funny thing is that when we do this 꽁트, when we do this skit I'm like, yeah, oh my god, that's so exciting. 근데 TJ 씨가 나한테 좀 소리 나오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1: 아,
0: 느낌.
1: 아, Hello,
0: I'm a singer. I'm a 7 o'clock. 약간 나한테 화가 난 느낌이에요.
1: 아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강조를 아 근데 그거부터 외국 고쳐야 되겠네요.
0: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좀 네. 왜? 내가 왜?
1: I'm singer 이렇게 해야 돼요. I'm singer. Nice to meet you.
0: 아 진짜 베이스 나 재밌어. 자, okay. So basically, you are the leader. Let's get into it before we go, right? You're the leader of Busan Group, Busan Group, and we're a local or you're a local band representing Busan, and you are here to learn expressions along the way. 그래서 오늘 매주에 우리 영어 좀 배워요.
1: 네.
0: 근데 네. 갑작스럽게 어떤 영어를 배우고 싶은지 나한테 말을 잘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정말,
0: 오늘 우리는 네. 뭐 배울까요?
1: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라에게 영어를 배우고. 네. 그 오늘 꽁트에 써 있었던 것처럼 몇 시에 공연해요?
0: 네. 어렵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렵습니다.
1: 아, 네. 숫자는 네.
0: 그래서 숫자부터
1: 아 숫자부터
0: 네 네네. 숫자부터 배워야 네네. 돼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좋은 거는 영어로 한국어처럼 그 숫자는 어렵진 않아요.
1: 네.
0: 한국어를 1, 2, 3, 4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1: 네네네.
0: So in Korean you've got two systems of saying numbers. In English just one.
1: Just one.
0: So 1 o'clock, 2 o'clock, 3 o'clock, 4 o'clock, 딩딩딩.
1: 예.
0: 12 o'clock, etc.
1: 아하.
0: 아니면 오후 오전 어떻게 달라요?
1: A.M. 하면. P.M.
0: 맞아요.
1: 예예. Yeah, yeah.
0: 됐다.
1: 오 진짜. 예.
0: 네, 가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좀 더 해주세요. 네.
0: 됐지. 그러면은
1: 해운대 바닷가에서 공연합니다.
0: 예. 네, 그래서 예 그거는 내 다음 질문은 그 대부분은 어디서 공연하세요? Where do you usually perform?
1: 그러니까 부산 인근에서 공연할 때가 많은데 특히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할 때 많죠. 뭐 광안리 바닷가라든지 해운대 바닷가라든지 송정 바닷가에서도 공연 많이 하고.
0: 근데 허가를 받고 해야 되죠.
1: 그죠. 허가를 받고 하죠. 네.
0: 그러면은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영어 하잖아요. 뭐 몇 명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딱 한국어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어 뭐 옵션 해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설정으로 이거 사실은 아니지만
0: 네.
1: 아직 그러면 여기 꽁트에서 나온 것처럼 내일 저녁 7시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좀 간단하게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1: 네.
0: Okay, so 간단하게 하면
1: tomorrow
0: evening.
1: Tomorrow evening. Yeah.
0: At 7 p.m.
1: At 7 p.m.
0: Tomorrow evening at 7 p.m. at Haeundae Beach.
1: At Haeundae Beach.
0: At Haeundae Beach. Yeah.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Tomorrow evening 7 p.m.
1: Yeah.
0: At Haeundae Beach. 해 보세요.
1: Tomorrow evening 7 p.m. at 해운대 beach.
0: Perfect. Yeah, okay. 그래서 전에 앞에 있는 거 My performance is.
1: My performance is
0: tomorrow evening.
1: 아.
0: 7 p.m. at 해운대 beach.
1: My performance is tomorrow evening at 7 p.m. at 해운대 beach.
0: Perfect. Yeah.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러 많이 보러 와 주세요. 그렇게 하셨죠? Come and enjoy.
1: Come in.
0: Come and enjoy.
1: Come and enjoy. Ah, thank you. Come and enjoy.
0: Come and enjoy. Yeah. Mm. 아니면 please come.
1: Please come.
0: Yeah.
1: Yeah.
0: 간단합니다.
1: 아, 네네네.
0: 아주 큰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와. 근데 네. 내 생각에는 영어 배우는 사람들 이 문제 항상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문제하고 뭐지? 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1: 에이.
0: 근데 영어로 하면 아주 활용적인 실용적인 활용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짧게 충분합니다.
1: 아.
0: 특히 뭐 매너 너무 중요합니다. 매너 네. 매너는 뭐 불매너 좋은 매너 그거는 아니고 손으로 네네. 어떻게 그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1: 네네.
0: Tomorrow evening 7 p.m. 해운대 beach.
1: 아.
0: Please come.
1: 아.
0: 이렇게 몸으로
1: 몸으로
0: 예,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언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1: 예.
0: 그 이거 뭐 분위기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그 태도, 애티튜드.
0: 태도 맞습니다.
1: 네. 네.
0: 태준의 태도.
1: 네, 친절하게.
0: 아. 친절한 사람인데 네네. 너무 신날 때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약간 무서웠어.
1: 아, sorry. I'm
0: 나는
1: sorry.
0: 나는 해운대 처음에 온 외국 여자였거든요.
1: 아, 네. 아.
0: 이 키 큰 멋쟁이 남자 나한테 화가 나는 게 깜짝스러웠어요. 당황했어요.
1: 아, I'm sorry. Sorry.
0: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 볼까요?
1: 예, 다시 해 볼까요?
0: 아끼라기. Okay. Have you practiced? Let's practice one more time before we do it. Okay. Here we go. 저쪽으로 보시면 여기 스탠드 아니 그 여기 음악 여기
1: 여기요?
0: This one 아니요. This one, this music stand 움직여서 치트 시트 있어요. 여기 보시고.
1: 아 네네네.
0: 예.
1: 네. 아 네, 알겠습니다.
0: 볼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아, 네. 그래서 해보세요.
1: 예. My performance is tomorrow evening at 7 p.m. at 해운대 beach. Come and enjoy.
0: 아, 오,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우리 꽁트 한 번 더 해볼까요?
1: 예?
0: Okay, here we go.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사람 너무 많죠. 자 이제 공연 홍보를 혼자 할 수 있지.
1: 아 그렇지 해볼게.
0: 태준이 니만 믿는데 화이팅.
1: 오케이 화이팅. Hello, hi. I'm a singer.
0: Oh my gosh, you're a singer. Are you going to perform at the beach tonight? Oh my go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What time are you performing?
1: Yeah, my performance is tomorrow evening at 7 p.m. 해운대 beach. Come and enjoy.
0: Oh my gosh, I will totally come and I'm going to bring all my friends. Yay!
1: Yay! Next song is Obladi Oblada.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 진짜 근데 네. 그 궁금한 거요. 그 노래 배울 때,
2: 네.
0: 특히 영어 노래 배울 때, 이렇게 영어 뭐 TJC처럼 너무 죄송하지만 TJC처럼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가수들이 영어 노래 배울 때 어떻게 잘 배워요?
2: 그 처음에는

0: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엄청 특히나 저는 비틀즈를 너무 좋아해서 네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뜻을 몰라도 뭔가 입으로 조금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제 무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를 해요. 어떤 뜻인지 어떤 뜻인지 공부를 하는데 막 원어민처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1: 근데 네. 그 so basically I asked how do you as a non-fluent English person learn English songs and so it starts with a sound. 근데 나도 원어민처럼 할 필요 없고 근데 영어를 배울 때 영어로 말할 때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할 때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이 영어 배우고 싶으면 소리로 배워야 돼요.
0: 아.
1: 단어로 하면 안 돼요.
0: 네.
1: 네. 아, 그래서 가수
0: 평소 때 말할 때도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그 내가 영어 가르쳐 줄 때
0: 네네.
1: 항상 잘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잘해요.
0: 아, 진짜요?
1: Make some noise.
0: 아. Yeah, yeah. Make some noise.
1: 왜냐면요. 예. 가수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 너무 좋으셔 가지고
1: 그것도 맞습니다.
0: 항상 행복합니다.
1: 어, 저도요. 우리 황 작가님은 thank you TJ Obla Di Obla Da is my favorite song. Obla Di Obla Da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0: 아,
1: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TJ 씨 우리는 다음 주도
0: 네네.
1: 해볼
0: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1: 오케이.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세요.
0: 네, 연습해 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Thank you very much. We'll be back with TJ on Monday Groove next week. Up next, Hyolin and Changmo, Blue Moon.

0: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t's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and we've still got lots coming up for you here in the second half. Lots of great music, of course. But first, on the mic in My Life, My English,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We've got Explore Busan and then Global Chatter Squad. A highlight clip from that, because that's actually a 35-ish minute segment because we can't stop talking. But up next, it's On the Mic in My Life, My English.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local space owner bringing a unique vibe to Busan. 오늘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의 한지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밀락동에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1: 가게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이발관이 아니죠?
2: 아, 네. 이발관은 아닙니다.
1: 그런데도 이발관이라는 간판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2: 제가 가게를 이름을 지을 때 3어절로 짓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페르소나를 뜻하는 겁니다. 하마라는 별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고.
1: 아, 그럼 하마는 사장님이신 거네요?
2: 네, 접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차용해서 이발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아티스트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참 그때 언니네 이발관 공연을 보러 서울도 자주 가고 음악 자체를 어떤 곡을 치고 싶어서 기타를 처음에 배우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실제로 하마 그리고 이발관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2: 아,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언니네 이발관 노래를 계속 듣고 있고요. 다만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 바꾸고 있습니다.
1: 언니네 이발관이 혹시 한번 오신 적도 있을까요?
2: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아. 제가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짓기는 했습니다.
1: 아, 지독한 짝사랑이군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사실 공간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이 지금 좀 어떤 공간으로 꾸려져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저의 작업실에 놀러오는 기분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꾸몄습니다. 제 작업실에 놀러오는 손님으로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꾸미고 편한 의자, 아늑한 분위기를 지향했습니다.
1: 아, 그러면 사실 이발관이라기보다는 하마 사장님의 작업실에 가까운 공간이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또 언니네 이발관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마 사장님의 공간이라서 이름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으로.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게를 여시게 되기까지의 하마 사장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2: 제가 전기공학과를 졸업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기타를 계속 치게 돼서 계속된 우연으로 학교에서 출강을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로 깊은 고민이 드는 한순간이 있어서 그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무조건 F&B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와인바에서 일해보면서 제가 베버리지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흘러흘러 이제 다시 하마 그리고 이발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이제 오픈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2: 8-9개월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1주년을 향해 가고 계시네요.
2: 네,
1: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이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을 오고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컨텐츠 중에 귀납적 사주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제가 남이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 귀납적 사주 컨텐츠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인가요?
2: 사주는 이제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귀납적 사고력을 이용한 대화에 가까운데요. 귀납적 사고력은 이제 원인에서 결과로 갈 때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3단 논리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오신 손님들을 보고서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3: 그렇군요. 와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사장님이 기억하시는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시는 손님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녀가신 분들이 기억하는 하마 그리고 이발관 그 공간과 또 사장님의 모습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한테 이 공간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 있을까요?
2: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밀도감이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 네, 진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에서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을 다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Satisfaction입니다.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생각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맞는 말인가라는 고민을 참 빠지게 됐습니다. 큰 이유는 아니고 제가 마운자로를 맡기 시작했는데 이 만족이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정말 생각이 많아져서 오늘 생각나는 단어는 satisfaction이 됐습니다.
3: 아, 이게 정말 과연 나의 만족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시게 됐군요. 정말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에서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또 듣는 따뜻한 공간에 하마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crowd.
1: Okay.
0: Because I feed off the crowd's energy.
1: Yes.
0: If I'm at a concert with my family,
1: yes,
0: no crowd is better, or very small crowd.
1: Okay.
0: Because I need to be able to 차려 my 정신.
1: Yes,
0: no?
1: Yes.
0: I need to keep the heat.
1: Yes, you got to 차려. But on this day, there was a lovely band that was basking at Da Depo.
0: Basking. It's the accents, do you know?
1: Yes, basking.
0: Scottish and South African, we've got no chance.
1: Oh, we don't have
0: buskers.
1: Any. Yes, yes. So they were a really, a mandolino band, mm-hmm. and they were performing, and so I interviewed them, and let's take a listen.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한국말 잘하세요?
2: 혹시 밴 소개해 줄 수 있나요?
3: 저희 팀이요?
2: 예.
3: 저희 팀은 이제 만드리는 구성된 그 아마추어 단체고요.
2: 예.
3: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2: 예. 예,
3: 지역 사회에 그 필요한 곳에 가서 뭐 가서 많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2: 진짜요? 예. 그러면 여기 다대포에서 왜 왔어요, 오늘은?
3: 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킹 장소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 하게 됐습니다.
2: 다른 곳에서도 혹시 버스킹 했습니까?
3: 예, 했습니다.
2: 어디서 했어요?
3: 감천마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저한테 기억이 안 나요.
2: 그러면 그 악기가 유켈렐리예요?
3: 만돌린.
2: 예, 만돌리노.
3: 이태리말로
2: 예.
3: 만돌리노.
2: 아, 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3: 엄청 오래됐고요.
2: 진짜요?
3: 이분들은 이제 몇 년 됐어요?
2: 진짜요? 예. 몇 년 됐습니까?
4: 저는 이제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2: 와, 5년. 예. 예. 예. 몇 년 됐습니까?
4: 4년째 들어갑니다.
2: 진짜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eo.
3: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I'm sure this won't be a big deal.
4: A 3-second long lapse in judgment can burn up an entire mountain, which will take 100 years to recover. We can protect these lush forests if you follow these guidelines. First, do not bring flammable materials to the mountains. Second, do not cook or camp in the mountains. Third, do not litter cigarette butts. Your small actions are the first step towards protecting the beautiful forest.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5: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6: 6:00

0: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down from your fences and open the gate. It may 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6: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7: chance. I call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7 o'clock.

0: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 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 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system for public agencies aimed at reducing inconvenience for public transit users. Across 32 major overcrowded routes, including those serving Samyeon and Busan Station, bus operations will increase by 219 additional runs. Average intervals are expected to be reduced from 9 minutes to 7 minutes.
1: 부산시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16개 구군, 경찰, 소방, 기상청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했고요. 이번 달부터 운영 중인 부산 안전 ON 이것을 통해서 하천 수위와 CCTV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폭우와 태풍 같은 이런 위험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맨홀 2만여 곳에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재난에 취약한 시민 800여 명에 대해서는 대피 지원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이 태풍, 침수 이런 피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라서 I feel much safer.
2: I feel better, yeah. Right? Because speaking of manholes and the weather, with climate change, you know, abnormal weather patterns, it seems that every year there's a new concern.
1: Definitely.
2: 제가 원래 저희 어릴 때는 그냥 6월에 장마, 7월은 덥지 뭐. I mean, 그게 다였잖아요.
1: Yeah. I don't think I remember like hearing so much about manholes
2: right.
1: either.
2: And maybe that's aging as well. 여러분, 특히 그 핑크색의 콘크리트로 된 맨홀들이 추락의 위험성이,
1: 맞아요.
2: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1: yeah.
2: 하고요. Also when there's like a surge of water in torrential
1: Definitely.
2: 그러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렇게 도로에 물이 차오를 때는 맨홀 근처에 가지 않는 게
1: yeah,
2: 안전하다고
1: let's
2: 합니다.
1: Everyone be careful. These preparations, you know, when they're prepared well, we don't notice it. But when they're not, we really notice the result of it.
2: 사실
1: so,
2: 약간 집안일 같은 존재인
1: a
2: 것
1: little
2: 같아요.
1: Bit.
2: 안 하면 티가 너무 나지만
1: 그렇죠.
2: 잘 하고 있으면 티가 나지 않는. And that is like household chores for the
1: yeah,
2: city.
1: Yeah, maintenance. Right. All right, let's look at the first expression from this news clip. Disaster. Summer natural disaster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 So disaster, what does it mean? It means a big accident, 재난, 재해를 얘기할 뜻이죠. So it can be an I think we use it a lot for natural disasters,
2: Absolutely.
1: Like typhoons,
2: tornadoes,
1: earthquakes.
2: Hurricanes.
1: Yeah. 그래서 자연 재난이면 이제 natural disaster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사고나 참사를 말할 때도 disaster도 쓰기도 하죠.
2: Right. And we often specify it's a natural disaster. 뭔가 불가피한 불가항력의 자연 재난이 있고 human caused disaster.
1: 네,
2: 인간으로 인간의 이유였던 그런 참사.
1: That's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Heavy rain can lead to flooding and other disasters. 폭우는 침수와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죠.
2: Right.
1: And a disaster, of course, it can be something serious, but I can use it. We can use it in our like everyday conversations too, right?
2: A little bit of a hyperbole.
1: Yes, that's right.
2: 약간의 exaggeration. 조금 우리가 오버인가 생각하겠지만 약간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쓸 수 있죠.
1: 그래서 나 오늘 발표했는데 완전 망친 것 같아.
2: Oh.
1: If I want to be a little dramatic, I can say my presentation was a disaster.
2: 네, 완전 약간 소위 말하는 망했다.
1: Yeah.
2: 망쳤다. Oh, you know, I went on a date. I went on a first date. It was a disaster. Don't even ask. It was a disaster. 완전 최악이었다. 대참사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1: 힐리, 또 catastrophe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2: Ooh, great
1: 비슷하게
2: word.
1: 쓰이는 것 같은데 차이가 어떻게 되죠?
2: 비슷하지만 disaster, catastrophe, catastrophe가 조금 더 강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참고로 스펠링은요. C-A-T-A-S-T-R-O-P-H-E. Catastrophe.
1: All right. Okay, the next expression is install. I-N-S-T-A-L-L. The city plans to install fall prevention facilities at manholes. 네, 시는 맨홀들의 이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Install. 명사형은 installation. 이 설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계나 뭐 시설, 뭐 어플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2: I hate it when my computer pops up.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1: Yeah. Why is it so often?
2: 왜 자꾸 설치하래? I have no space. I have no storage. 저장 공간이 없는데 자꾸 설치하라고 하니까.
1: Too many. Yeah. I have no space in my head, on my phone,
2: on my computer,
1: in my room.
2: Right?
1: Yeah. 그래서 another thing that we're going to be installing in our homes and workplaces in the summer, or maybe it's already installed, mm-hmm. but we need to install a new air conditioner.
2: Ooh, love
1: 네,
2: that.
1: 또 새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We install a lot of apps on the phone. Mm-hmm.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기도

0: 하죠. Now,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install, I-N-S-T-A-L-L, mm-hmm. and instill,
1: 아.
0: I-N-S-T-I-L-L.
1: 뭔가 비슷한 의미네요.
0: 그죠, 그죠. 그래서 install 이거는 이제 좀 physically 물리적으로 설치할 때 쓰이죠. Like an app that we talked about, a safety equipment. 그런데 instill은 이 생각이나 가치관, 습관 같은 것을 심어주다, 좀 스며들게 한다라는 뜻 쓰이는데요.
1: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겠다라고 봤을 때 너무 다른데 왜 비교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That's because you use them for very different situations. 네, 둘 다 접두사 in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넣어놓는 건 맞습니다.
0: 맞아요.
1: 하지만 물리적인 기계, 어플 등을 설치하는 것이 install. 근데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심어놓는 것은 instill.
0: Yeah.
1: So can we get some instill examples?
0: Yes. Yesterday was Teacher's Day. Mm. So I would say good teachers instill confidence in their students. 좋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1: In similar vein, parents try to instill good habits and values.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습관이나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죠.
0: That's right. All right,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clip one more time.
2: Busan has increased city bus services during peak commuting hours starting today. The move follows last month's higher energy crisis alert level and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e day vehicle restrictions for private institutions, along with a two-day rotation system for public agencies aimed at reducing inconvenience for public transit users. Across 32 major overcrowded routes, including those serving Samyeon and Busan Station, bus operations will increase by 219 additional runs. Average intervals are expected to be reduced from 9 minutes to 7 minutes.
0: Okay, our next story is some good news for our commutes during the day. It's about more buses being added during rush hour in Busan. So let's have a listen.
2: Busan City held a final inspection meeting today with officials from all 16 district and county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fire authorities, and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o review preparedness measures for summer natural disasters. Through its Busan Safety On system,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is month, the city is carrying out integrated monitoring for wind and flood disaster preparedness, including real-time checks of river water levels and CCTV surveillance. The city also plans to install fall prevention facilities at around 22,000 manholes across Busan, while strengthening evacuation support for 804 residents considered especially vulnerable in disaster situations.
1: 네, 지난 월요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부산 시내버스 운행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0: 네.
1: 지난달에 에너지 위기 경보 수준이 올라가면서 민관기관에는 차량 5부제, 또 공공기관에는 2부제가 시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서면과 부산역 같은 승객이 많이 몰리는 주요 노선을 포함한 총 32개 노선입니다. 자, 노선의 운행 횟수가 기존보다 하루 219회 늘어난다고 해요. 또 평균 배차 간격은 9분에서 7분으로 줄어들고요. 즉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자주 버스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0: Yay, hooray to this.
1: I've noticed this.
0: Uh-huh.
1: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몰랐거든요.
0: Uh-huh.
1: 근데 제가 타는 버스가 생각보다 바로 눈앞에서 가끔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oh my god, I'm gonna be there. You know, expletive. I'm gonna be here for the next like 5분이나 한 7분은 더 기다려야겠구나.
0: Because that's a big difference when 그렇죠. during rush hour time.
1: 그렇죠. 출근 시간에는 사실 뭔가 제가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는 5분과
0: 그죠.
1: 이 버스를 기다리는
0: 달라요.
1: 5분은 다릅니다. 네. 다르잖아요. 늦고 안 늦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금방 오는 거예요. 또 버스가. That's why.
0: I've noticed the difference too. So, you know, those 2 minutes difference, it really every minute counts. Now, I wanted to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 5부제와 2부제를 이해는 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할까?
1: Oh man.
0: It's a little complicated.
1: We had a meeting on Morning Wave in Busan. We're like, how are we going to do this? What
0: right?
1: are we going to say? 왜냐하면 사실 원래 뭔가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0: 그죠.
1: 이렇게 생겨난 정책을 다시 풀어서 이게 키포인트죠.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0: Okay.
1: So we do 5부제, we do the 5-day rotation system
0: yes.
1: or 5-day no driving system.
0: Yeah.
1: 이게

0: 헷갈리는 게 오부제는 내가 속한 날에 운전을 못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Yeah. So let me take a stab at this. So the 오부제, I would say, it's a system where some cars have to stay off the road on certain days based on their license plate number, right?
0: 네, so that's a mouthful.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1: 네,
0: 자, 우리가 이 license plate의 끝자리 수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은 이렇게 출입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1: 그렇습니다. And for public institutions, it's an odd number, even number system, right? So whether you can drive, it depends on your license plate ending in a 홀수 or 짝수,
0: 네.
1: odd or even number.
0: 그래서 이부제는 또 다양한 이런 expression들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1: Yeah.
0: 말한 것처럼 odd, even, 홀짝 시스템이라고 될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alternate. Day driving system.
1: Yeah.
0: 하루 걸러서 alternate day or two-day driving
1: well,
0: system.
1: Let's segue into our first word, which is alternate. Uh-huh. 네, 스펠링도 짚을게요. A-L-T-E-R-N-A-T-E. Alternate day vehicle restrictions for private institutions. 격일제 차량 운행 제한. 한마디로 차량 오부제를 말하는 건데요.
0: Uh-huh.
1: 이 여기서 alternate가 형용사로 쓰이면 이제 번갈아 하는, 교대로 하는. 이 경우 이제 교대로 이제 번갈아서 운전을 차를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죠.
0: Uh-huh.
1: Yeah. But it also has the meaning of another option. 뭔가 다른 대안의라는 뜻도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Yeah. So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e meet on alternate Fridays.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격주, every other Friday, 금요일마다 만난다고
0: 네,
1: 얘기가 되고요.
0: 이렇게 격주나 격일 할 때는 every other도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Every other Friday or alternate Friday.
1: That's right. Also, we need an alternate route because the road is closed. 길이 막혀서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0: Mm-hmm.
1: Now, alternative sounds a little similar to alternate.
0: Mm-hmm.
1: Alternative도 대안이란 명사형도 되고 또 뭐 대안적인, 대체 가능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쓰여요.
0: 사실 이 두 단어, alternate과 alternative가 헷갈리는 게
1: yeah.
0: 둘 다 명사형이 있고 형용사형이 있어요. Because when we say
1: right.
0: an alternate,
1: yeah.
0: 뭔가 대역을, 대역 배우 같은 대역을 얘기하죠. So we need an alternate to play this role.
1: Yeah.
0: We have an alternate to fill in for the athlete. 대역, alternate, 대안체계 혹은 번갈아 하는
1: yeah.
0: alternate 형용사.
1: So in some cases, they can be used
0: interchangeably.
1: Mm-hmm. Yeah. 대체 의학 얘기할 때는 alternative medicine.
0: That's right.
1: Also,
0: what would that be?
1: I would say acupuncture.
0: 맞죠.
1: You know, homeopathic methods.
0: 그렇습니다.
1: Herbal medicine.
0: Like holistic medicine. 특히
1: 그죠.
0: 서양 기준으로는 영어니까요.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한다면 이 서양 의학이 아닌 동양 의학, 한의학 등도 alternative medicine으로 들어가죠.
1: 맞아요. Also, for music fans, you'll know the alternative rock. 여기서도 alternative이 뭔가 그 주류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이제 다른 대안의 어떤 장르일 때.
0: This 그렇죠? used to be my favorite genre, or at least what I would say was my favorite
1: yeah.
0: genre in middle school. 뭔가 좀 쿨해 보이고 싶을 때 저는 팝 좋아했습니다.
1: I mean,
0: 저도
1: I feel 약간
0: like 탑백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 90s kids,
0: 근데,
1: I think, yeah.
0: Like, what's your, what do you like to listen to? Like, alternative rock?
1: I mean, even now, if someone says that, I'll be like, yeah, you're cool.
0: Yeah, cool, cool. I think I like Lifehouse. Yeah, I don't know if they're cool, but I like them.
1: I mean, I always listen to Radiohead. It's in my playlist.
0: I mean, they're a classic.
1: All right, the next expression is interval.
0: Mm.
1: Average intervals are expected to be reduced from 9 to 7 minutes. 평균 배차 간격이 9분에서 7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이었죠. Interval,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0: Mm-hmm.
1: 그래서 두 곳 사이의 시간이나 거리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을 얘기할 때는 배차 간격. So how much time there is between one bus and the next bus.
0: Mm-hmm.
1: 근데 그 외에도 또 사용이 가능하죠.
0: 많이 쓰죠.
1: So for example, I take the medicine at regular intervals.
0: 여기서는 그러니까, 또 시간의 간격, 즉 약을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Also, there were short intervals between performances. 공연 사이에 짧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0: So we can say that would be like a break. There are
1: yeah.
0: short breaks. There are short intervals.
1: Now, interval. 우리 그 운동하시는 분들 인터벌 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And that's immediately what I thought of.
1: Yeah.
0: So interval training. So what is that in a linguistic sense?
1: Okay, so it means a period of very intense exercise
0: mm-hmm.
1: followed by a little bit of rest.
0: 그러니까
1: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느껴져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인터벌 러닝을 한다. 그렇다면 뭔가 10km를 한꺼번에 뛰는 게 아니라 interval 5분 뛰고
1: yeah.
0: 2분 걷고 5분 뛰고 2분 걷고 so

0: expert insights.
1: Ne, 한 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Let's dive into our first topic. 네, 이번 주 미국의 상원이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승인을 냈는데요. 하지만 전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사회에 남으면서 이 둘의 특이한 동거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워시 아래에서의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지,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We're going to find out more about the Warsh Federal Reserve with Professor Eric Swanson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네, 첫 번째로 연준의 새로운 의장 케빈 워시는 어떤 인물인지, 또 이 연준 의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He's a former governor on the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He then left and went back to academia for a little while and has been working at a policy institution. And then he got on Trump's good side by advocating for lower interest rates, and he secured the nomination to be the next Fed chair. You have somebody coming in who, you know, inherits an inflation problem. He needs to work on bringing it back down. So U.S. interest rate, the U.S. financial markets are by far the largest financial markets in the world. Right. And so interest rates in the U.S. spill over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to smaller economies like Korea, who trade heavily with the U.S.
3: Yes.
2: Changes in U.S. interest rates will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interest rates in Korea.
3: Mm.
2: So that means U.S. monetary policy is important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Fed chair, he's not the only voter on the committee to determine interest rates, but he has an outsized ability to set interest rates. Like, he sets the agenda of the meeting. The Fed chair has never been on the losing side of a vote on the committee, so the Fed chair has a lot of power.
1: 네, 케빈 워시는 기존의 연준의 이사회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인물인데요. 전문가의 평가로는 최근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워시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몇 년 동안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은 것인데요. 또 이 연준 의장의 중요성은 미국이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으로서 미국의 금리와 또 금융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이 이사회 안에서 연준의 이사장은 다른 이사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며 금리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0: So we talked about this spillover or spillover effect.
1: 명사 동사 둘 다로도 쓸 수 있는데요. spill 띄우고 over, 즉 물이 넘치다, 과잉 혹은 그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흐르는 여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예시 보겠습니다.
0: The professor said the interest rate spills over to the other countries.
1: 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금리가 여파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spill over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물리적으로 the water spilled over from the cup. 가장 간단한 예시죠. 자, 물이 넘쳤다. 또한 요즘에 이 중동 사태에서도 spill over.
0: The conflict, the war in Iran spilled over to the other countries.
1: 네, 이란 전쟁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spill over,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0: Second term, outsized.
1: 뒤에 D를 붙여주시면서요. 형용사로 쓰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크기가 큰 혹은 무엇인가의 예상을 초과한 크기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이 out 플러스 동사, outnumber. 자, 그럼 숫자가 A가 B보다 숫자가 더 많은, outpace, pace 속도를 얘기하죠. 속도가 더 빠른, 즉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모모하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0: So the Federal Reserve Chair has an outsized role in setting the interest rate.
1: 자, 아무래도 다른 이사들보다 이 연준의 이사장이 더

0: 큰 역할을 하고 있다. Or, oh, we heard about this too. The economy made outsized gains this quarter. 이 뉴스도 이번 주에 들었는데요. 한국의 경제가 지난 쿼터에, 지난 분기에 outsized gains, 예상을 초과한 것을 얻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So now, that's Warsh. What about the market? 네, 케빈 워시에 대한 시장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1: The markets in general have been, I think, pretty positive about Warsh as a new Fed chair. They like the fact that he's been on the Federal Reserve Board before, so mm-hmm. he's a little bit of a known quantity. He used to work on Wall Street, so he's sort of known to Wall Street and has Wall Street experience, so the markets like tha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2009, he was one of the Fed's major liaisons between the Federal Reserve and Wall Street, and so the markets like that a lot. So okay. I think the market, and he has credibility as an inflation fighter, and so that gives the markets some assurance that inflation will not get too out of hand. So I think the markets like all of those things about him.
0: 전문가에 따르면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케빈 워시는 예상 가능, 또 예측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월가에서 일한 커리어 경험이 있고요. 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시절 연준과 월가 사이를 오가는 이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하네요. So, inflation fighter. We'll see if he can successfully fight off inflation. So, this term, liaison. 자, 뭔가 프랑스어 느낌이죠. 네,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liaison. 자, 연락이나 연락책, 연락 담당자를 뜻하는데요. L-I-A-I-S-O-N. liaison. 자, 중간책 담당자입니다. So, Kevin Warsh was the major liaison between the Fed and Wall Street. So, that's liaison. Go between, the in-between guy. So we can say, oh, he's our City Hall liaison. 자, 우리 업체와 또 City Hall, 시청 사이를 담당하는 그런 담당 주무관이야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죠. Our second word, credibility. 자, 무슨 단어를 합쳤죠? Credibility, credit plus ability. 즉,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뢰성이냐, 신용을 뜻하는데요. 약간 그럼 헷갈릴 것. 그럼 크레딧이 따로 있는데 왜 굳이 credibility를 또 신용으로 써야 하는지. Here's the difference. Credit은 정확하게 수치화된 신용, 즉 your credit score, your credit card, 신용카드나 신용점수 혹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school credit, 학점을 뜻하게 됩니다. 또 give someone credit, 인정이나 공, 영화의 무슨 무슨 감독, 누구누구 이렇게 명시화될 수 있는 concrete, 명확한 credit인데요. Credibility.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즉 trust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뢰를 얘기할 때는 credibility, 확실한 눈에 보이는 신용은 credit이 되겠습니다. So, there we go. The market seems pretty, I don't want to say confident, but comfortable with him. So, we are going to see what kind of spillover effect this decision has. Let's move on. 네, 챗GPT로 하루아침에 글로벌 AI 강자로 떠오른 오픈 AI가 있죠.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은 일론 머스크였는데요. 이 초기에는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회사로 시작했으나 비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론 머스크는 결국 오픈 AI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에서 오픈 AI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의 이유 그리고 백그라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talk to a professor from the University of Oregon, Professor Susan Gary. First off, what is this lawsuit all about? Let's take a listen.
2: Elon Musk is arguing that OpenAI violated commitments it made as a nonprofit when it was founded to operate for the public benefit and to avoid prioritizing profit making. So he's arguing that shifting the operating business to a for-profit company, which OpenAI did, has diverted what should be public assets into private hands. OpenAI is arguing that it needed to do that. It was necessary to continue its mission. And it said when it was founded that it was organized as a research company. And the goal was to create research to distribute it broadly. That's the public benefit. And not be constrained by financial needs in order to do that. It didn't need to generate financial return. And also part of what it was committing to do was

0: is to prioritize safety in generating that research about AI.
1: 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본인들의 이윤을 우선으로 두며 비영리 단체로서 약속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자산

0: 금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설립했고 가장 중요한 AI 연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미션으로 시작했다고 하네요. Has that mission been maintained? I'll let you be the judge, but here are some expressions. 자, 일론 머스크는 this move diverted what should be public assets라고 했는데요. Divert, D-I-V-E-R-T. Divert, divide, division, 뭔가를 나누는 거죠. Divert는 방향을 바꾸다 혹은 다른 데로 집중 등을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예시인 this move, 이렇게 비영리에서 영리 단체로 전환했던 이 움직임이 diverted what should be public assets into private hands. 공공의 자산이었어야 하는 것들을 개인의 손으로 divert, 방향을 바꿨다, 돌렸다라고 해석 가능하죠. Or more physically, you know, when there's traffic, when there's an accident, the police diverted traffic away from the accident. 자, 차 사고가 있었을 때 경찰은 이 트래픽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방향을 바꾸게 했다. 좀 더 물리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found 볼 텐데요. 자, find의 과거 found가 아니라 동사 원형으로 found가 쓰일 때 설립이나 건립하다. 이때는 규칙 명사로 그냥 founded 과거로 두고 있습니다. So when it was founded, OpenAI was a research company. 설립 당시 OpenAI는 리서치 연구기관이었다죠. 자, 그렇기 때문에 der, 창립자, 설립자가 되는 거죠. Sam Altman is the co-founder and CEO of OpenAI. 여기서는 Sam Altman은 OpenAI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재판 배경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1: Well, that's actually, for m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that are going on, just because we're getting an inside look at what was going on in OpenAI. There's discussion about whether Musk had actually knew about this plan and agreed to the plan, but then got upset about it and left. There has been testimony about the executive management, of OpenAI and the fact that Sam Altman in particular bypassed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onprofit on critical issues. And board members apparently would find out things publicly on radio shows such as this before they were told about it from the inside, which is a problem. There's also been some testimony about Sam Altman's management style, described as fostering chaos. And there are conflicts of interest that the concern is those conflicts of interest are being allowed and not being addressed. And then one last thing that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is that products are being rushed to market more quickly than they should be.
0: 네,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전문가에게 흥미로운 점은 OpenAI라는 거대한 회사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이어지고 있는 증언에 따르면 샘 얼트맨과 운영진이 중요한 회사의 결정들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건너뛰고 결정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사들은 이런 일들을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몇몇의 증언에 따르면 얼트맨의 경영 스타일은 혼돈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지 우려되고 이해 충돌의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소비자들에게 우려되는 점은 이런 이윤 추구가 앞서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제품들이 서둘러서 시장으로 출시되고 있는 문제도 보인다라는 평가였습니다. So that's definitely interesting. All right, so this term, bypass, B-Y-P-A-S-S, 우회하다 혹은 건너뛰다 라는 뜻입니다. 자, detour, D-E-T-O-U-R, 도로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도 우회하는 거지만 detour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우회하는, bypass는 조금 더 영구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예시로서는 건너뛰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How Sam Altman bypass the board of directions. 알트맨이 이사회의 결정을 건너뛰고 본인이 결정을 했다. Going to the traffic example, the new road is to bypass the congested area. 이 새롭게 아마 영구적으로 지어놓은 길은 bypass, 종종 막히는 길을 bypass, 우회하기 위해서. 하지만

if the road is closed for construction, temporary, then use the detour. 하지만 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막혀있는 도로에서는 일시적인 후에 detour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And our final word is foster, 양육하거나 조성하다, 또 위탁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This expression, so interesting. Fostering chaos, 혼돈을 길러낸다, 혼돈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often hear this. You foster talent. 자, 누군가의 재능을 키워주다. Foster parents, 위탁 부모, 위탁이 되겠죠. So there we have it. The lawsuit between Elon Musk and OpenAI. Definitely all eyes are on this. All right, let's take a breather right here. This is Higyu with Hitchhiking.

0: K-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시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김조한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1: (목소리)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9:0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11:00 o'clock.

0: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m.
1: All-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2: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3: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2: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3: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with yellow dust. First, check your windows to make sure the yellow dust can't get inside. Turn on the air purifier. Second,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if possible. If you do go out, wear a mask. When you get home, thoroughly wash your hands and feet. Third, fully wash any fruits or vegetables that have been exposed to yellow dust. And last of all, get plenty of water. Keep up to date on weather forecasts for the latest yellow dust information.
2: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23층이 보자. 여기 23층 눌리고. 근데 자기야, 오늘 우리가 가는 집 뭐 대니얼 자기랑 친한 사람 맞나? 자기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서 집에 초대까지 받았노?
4: 자기야, 내가 슈퍼 E잖아. 다 나랑 친구하고 싶어하는 거 몰라? 오늘 가는 대니얼도 헬로 한마디 했더만 바로 놀라라 했다니까.
2: 진짜 우리 자기 진짜 짱이다. 네, 이 아파트 한번 구경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된다.
5: Oh, Mansu, hey, what brings you here? How did you even know I live here?
2: 자기야, 우리 보고 놀란 눈치인데 초대한 거 맞나?
4: 이게 바로 외국에서는 서프라이즈라는 거야, 자기야. Hey, Daniel, what's up, man? Come in, surprise.
5: Oh, I thought we wrapped up everything at work yesterday. Is there anything pending still? If so, come in and have some tea.
2: 와, 자기야, 이런 집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4: 물어볼게. Daniel, rent house, how much? 1,030?
5: Mansu, what do you mean? Are you saying you want to rent the house for 1,000 days? Are you looking for a rental? You can only rent this house for a year at a time, 365 days per rent.
4: Okay. 자기야, 그러니까 1년에 365만 원이래. 하루에 만 원 정도네. 오, 렌트비가 이건 뭐 월세도 아니고 뭐 일세네.
2: 그러면 너무 괜찮다. 자기야, 우리도 내년에는 여기로 오자. 집 너무 좋다. 맞지, 자기야? 오늘 배워볼 표현.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6: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2: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1: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eposit이라고 합니다. 주거시설의 보증금은 security deposi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6: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7: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Oh, yes, everybody. Welcome to Monday Groove. This is a project to turn Busan-based artist Jo Tae-jun, TJ,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e are going to discover some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the main thing is TJ is going to sing us a song every week. So we just do a little bit of skit. That's the fun part. TJ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러분, 아, 네. 이 세그먼트가 대부분은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So 네. This segment is mostly in Korean, but I will speak some English and help. If you don't speak Korean, then I will get in there with the English as well. 잘 지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1: Clap your hands. Yeah.
0: Yeah.
1: Sing with me.
0: Oh yeah. Okay.
1: Next song is Busan Groove.
0: Oh, okay. Yeah.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You tried 네. hard.
1: Good. 아, thank you.
0: 주말에
1: thank
0: 뭐 you. 했어요?
1: 아,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산책을 했거든요.
0: 아, 진짜?
1: 예, 저희 집이 갔어요? 이제 수영인데.
0: 아, 네네.
1: 수영에서부터 해운대 달맞이 고개 앞에까지 좀 긴 산책을 했어요.
0: 와.
1: 얼마나 했는지 기억
0: 정도 걸렸지.
1: 그 한 정확하게 가는데 얼마 걸린지 모르겠는데 네. 한 3, 4시간 정도 계속 와우. 걸었던 것 같아요.
0: 어 네. 좋다. 근데 날씨가 너무 진짜 좋아요. 딱 좋았었어요.
1: 맞아요.
0: 어, 그때 네. 너무 좋았었어요. 아 근데 수영은 그 인간 다리로 갔어요? 아니면 교통 다리?
1: 아 인간 다리.
0: 인간 다리.
1: 새로 생긴 다리.
0: 새로 생긴 아, 다리.
1: 생긴 다리.
0: 여러분 새로 생긴 다리는 인간 다리라고 영어로 하면 human bridge라고 하는데.
1: Human bridge. 네. 아하.
0: So there's 네. a bridge, the new bridge on the Suyang River from Suyang connecting to Haeundae or Centum. It's called the human bridge. So for me as a native English speaker, that sounds very funny. Very funny. But I won't laugh. So you cross the human bridge from Suyang all the way around, all the way down to Haeundae Mipo.
1: Yeah, yeah, yeah.
0: Wow, 4 hours walking.
1: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게 공기도 좋고 오랜만에 좀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0: 그거는
1: 좋았습니다.
0: 필요하죠.
1: 맞아요,
0: 그거는
1: 정말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0: Yeah. 아 근데 웃긴 게 우리 마이크 올리기 전에 우리 뭐라고 했지? 와, 해운대 쪽에 외국인 엄청 많다. There's so many international tourists coming to Busan these days. 네. So 나도 같은 외국인인데 네. 외국인 많다고 나도 네. 네, 느꼈어요.
1: 아, 네. 아니, 근데 그 외국에서 오신 그리고 타 지방에 관광 오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저도 왠지 마음이 어디 온 것 같고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네. 불구하고. 네.
0: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분위기 달라져서 이제 그 도박인데도 어, 진짜 도박이. 와 여기 약간 뭐 여행 같은 느낌.
1: 맞아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저도
0: 맞아요.
1: 그런 기분이
0: 그리고 음악도 있고
1: 맞아요.
0: 뭐 분위기 뭐 불빛도 있고 뭐 네. 냄새도 너무
1: 요즘 해운대 그 바다에 해, 그 어디고 저기 백사장에
0: 모래축제.
1: 아, 와 진짜 진짜 잘 만들던데. 네, 너무 멋있었어요.
0: 나 하고 싶은 거는 올라가고 싶어요.
1: 그러니까 다 똑같구나.
0: 금지. 안 돼.
1: 안 돼. 사람 지키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그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진짜?
0: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다 100% 한국어를 하는데요. So 네. we're going to get into it. So we just had a good old chit-chat about the weekend and how much we love Haeundae. But first, we're going to do a 공트. And a little skit in Korean today, and this is going to reveal what we'll talk about in the segment. 와, 태준아. 사람 억수로 많네. 특히 외국 사람 억수로 많네.
1: 맞지. 여기 해운대 바다 아이가. 이게 이제 모래축제도 하고 이게 사람이 진짜 많다.
0: 그러니까.
1: 이 공연하기 딱 좋지?
0: 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러 가야 하잖아. 아,
1: 그렇지.
0: 할 수 있지?
1: 아, 할 수 있지.
0: 아, 태준이 니만 믿는데.
1: 그래,
0: 화이팅!
1: 화이팅! 아, 그래. 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 저 외국인들 있네. 자, 같이 와보라고 해야 되겠다. 하이! I'm a singer! Yeah.
0: Oh my gosh, you're a singer. Oh my gosh, are you gonna perform at the beach tonight?

0: my God, that's really exciting. I'm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And what time are you performing?
1: Hey, I'm singer, yeah. With the beautiful sky. Enjoy 나중에. 공연이 7시에 시작됩니다.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 지금 해야 되나 이거? 7 p.m. 7 p.m.
0: Okay.
1: Sing a song. Yeah. Peace.
0: Yeah, I gotta go. Come on. Sorry.
1: Yeah.
0: 아 웃기네요.
1: 답답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네, 이 상황.
0: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So I'm very curious because TJ, you're very confident. 근데 진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1: 제가요?
0: 네. 근데 예를 들면 외국 사람 앞에 있으면 뭐 뭐라고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신감도 뭐 많고. 그래서 혹시 외국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면, 홍보해야 되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어요?
1: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면 퍼포먼스 7pm 이렇게 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좀 한계가 있죠. 좀 친절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항상 이해 받아야 되고 하니까.
0: 근데 웃긴 게 the funny thing is that when we do this 공트, when we do this skit, I'm like, yeah, oh my god, that's so exciting. 근데 TJ 씨가 나한테 좀 소리 나오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느낌.
1: 아, Hello,
0: I'm a singer. I'm a 7 o'clock. 약간 나한테 화가 난 느낌이에요.
1: 아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강조를, 아 근데 그거부터 외국 고쳐야 되겠네요.
0: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좀 왜? 내가 왜?
1: I'm singer. 이렇게 해야 돼. I'm singer. Nice to meet you.
0: 진짜 베이스. 재밌어. 자, okay. So basically, you are the leader. Let's get into it before we go, right? You're the leader of Busan Group, Busan Group. And we're a local, or you're a local band representing Busan. And you are here to learn expressions along the way. 그래서 오늘 매주에 우리 영어 좀 배워요.
1: 네.
0: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영어를 배우고 싶은지 나한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뭐 배울까요?
1: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라에게 영어를 배우고. 네. 그 오늘 꽁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몇 시에 공연해요?
0: 어렵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렵습니다.
1: 숫자는
0: 그래서 숫자부터.
1: 아 숫자부터.
0: 네, 숫자부터 배워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좋은 거는 영어로 한국어처럼 그 숫자는 어렵진 않아요. 한국어를 1, 2, 3, 4,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1: 네.
0: So in Korean you've got two systems of saying numbers. In English, just one.
1: Just one.
0: So 1 o'clock, 2 o'clock, 3 o'clock, 4 o'clock, 딩딩딩. 12 o'clock, etc.
1: 아하.
0: 아니면 오후, 오전 어떻게 달라요?
1: A.M. 하면. P.M.
0: 맞아요.
1: 예예.
0: 됐다.
1: 오 진짜.
0: 가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좀 더 해주세요.
0: 됐지. 그러면은
1: 해운대 바닷가에서 공연합니다.
0: 예. 그래서 그거는 내 다음 질문은 그 대부분은 어디서 공연하세요? Where do you usually perform?
1: 그러니까 부산 인근에서 공연할 때가 많은데 특히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할 때 많죠. 뭐 광안리 바닷가라든지 해운대 바닷가라든지 송정 바닷가에서도 공연 많이 하고.
0: 근데 허가를 받고 해야 되죠.
1: 그죠. 허가를 받고 하죠. 네.
0: 그러면은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영어 하잖아요. 뭐 몇 명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딱 한국어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어 뭐 옵션 해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설정으로 이거 사실은 아니지만 아직 그러면 여기 꽁트에서 나온 것처럼 내일 저녁 7시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좀 간단하게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Okay, so 간단하게 하면 tomorrow evening at 7 p.m.
1: at 7 p.m.
0: tomorrow evening at 7 p.m.

0: at Haeundae Beach.
1: At Haeundae Beach.
0: At Haeundae Beach. Yeah. Yeah.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1: 아.
0: Tomorrow evening, 7 p.m.
1: Yeah.
0: At Haeundae Beach. 해보세요.
1: Tomorrow evening, 7 p.m. At Haeundae Beach.
0: Perfect. Yeah, okay. 그래서 전에 앞에 있는 거. My performance is.
1: My performance is.
0: Tomorrow evening.
1: 아.
0: 7 p.m. At Haeundae Beach.
1: My performance is. 네. Tomorrow evening 네. at 7 p.m. 네. at Haeundae Beach.
0: Perfect. Yeah.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러 많이 보러 와 주세요. 그렇게
1: yeah,
0: 하셨죠?
1: Yeah. Yeah, yeah.
0: Come and enjoy.
1: Come in.
0: Come and enjoy.
1: Come and enjoy. Ah, thank you. Come and enjoy.
0: Come and enjoy. Yeah. Mm. 아니면 please come.
1: Please come.
0: Yeah.
1: Yeah.
0: 간단합니다.
1: 아, 네네네.
0: 아주 큰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1: 와.
0: 근데 네. 내 생각에는 영어 배우는 사람들 이 문제 항상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문제 하고 뭐지? 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1: 에.
0: 근데 뭐 영어로 하면 아주 활용적인. 실용적인, 활용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짧게 충분합니다.
1: 아.
0: 특히 뭐 매너 너무 중요합니다. 매너 네. 매너는 뭐 불매너, 좋은 매너 그거는 아니고 손으로 네네. 어떻게 그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1: 네네.
0: Tomorrow evening, 7 p.m. Haeundae Beach.
1: 아.
0: Please come.
1: 아.
0: 이렇게 몸으로
1: 네.
0: 예,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언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1: 예.
0: 그 이거 뭐 분위기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그 태도, 애티튜드.
0: 태도 맞습니다.
1: 네. 네.
0: 태준의 태도.
1: 네, 친절하게.
0: 친절한 사람인데 네네. 너무 신날 때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약간 무서웠어.
1: 아, sorry, I'm
0: 나는
1: sorry.
0: 나는 해운대 처음에 온 외국 여자였거든요.
1: 아, 네. 아.
0: 이 키 큰 멋쟁이 남자 나한테 화가 나는 게 깜짝스러웠어요. 당황했어요.
1: 아, I'm sorry.
0: 그래서 yeah.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예, 다시 해볼까요?
0: Okey-dokey. Okay, have you practiced? Let's practice one more time before we do it. Okay. Here we go. 저쪽으로 보시면 여기 스탠드 아니 그 여기 음악 여기.
1: 여기요?
0: This one 아니요. This one, this music stand 움직여서 치트 시트 있어요. 여기 보시고.
1: 아 네네네.
0: 예.
1: 네. 아 네, 알겠습니다.
0: 볼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아, 네. 그래서 예. 해보세요.
1: 예. My performance is tomorrow evening at 7 p.m. at Haeundae Beach. Come and enjoy.
0: 아, 오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우리 꽁트 한 번 더 해볼까요?
1: 예.
0: Okay, here we go.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사람 너무 많죠. 자, 이제 공연 홍보를 혼자 할 수 있지.
1: 아, 그렇지. 해볼게.
0: 태준이, 니만 믿는데 화이팅.
1: 오케이, 화이팅. Hello, hi. I'm a singer.
0: Oh my gosh, yeah. You're a singer. Are you going to perform at the beach tonight? Oh my go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What time are you performing?
1: Yeah, my performance is tomorrow evening at 7 p.m. Haeundae Beach. Come and enjoy.
0: Oh my gosh, I will totally come and I'm going to bring all my friends. Yay!
1: Yay! Next song is Obladi Oblada.

0: Thank you.
1: Clap your hands, make some noise.
0: Yes.
1: 아, 너무 좋아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아, 진짜 근데 네. 그 궁금한 거요. 그 노래 배울 때,
0: 네.
1: 특히 영어 노래 배울 때, 이렇게 영어 뭐 TJC처럼 너무 죄송하지만 TJC처럼 네, 영어 잘 못하는
0: 네, 네.
1: 사람들이 특히 가수들이 영어 노래 배울 때 어떻게 잘 배워요?
0: 그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엄청 특히나 저는 비틀즈를 너무 좋아해서
1: 네, 네.
0: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뜻을 몰라도 뭔가 입으로 조금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제 무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를 해요. 어떤 뜻인지 공부를 하는데 막 원어민처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근데 그 so basically I asked how do you as a non-fluent English person learn English songs and so It starts with a sound. 근데 나도 원어민처럼 할 필요 없고 근데 영어를 배울 때 영어로 말할 때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할 때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이 영어 배우고 싶으면 소리로 배워야 돼요.
0: 아.
1: 단어로 하면 안 돼요.
0: 네.
1: 네. 아, 그래서 가수
0: 평소 때 말할 때도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그 내가 영어 가르쳐 줄 때
0: 네네.
1: 항상 잘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0: 아,
1: 진짜 잘해요.
0: 아 진짜요?
1: Make some noise.
0: Make some noise.
1: 왜냐하면요 가수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그것도 맞습니다.
0: 항상 행복합니다.
1: 저도요. 우리 황 작가님은 Thank you TJ Obla Di Obla Da is my favorite song. Obla Di Obla Da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0: 아,
1: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TJ 씨 우리는 다음 주도
0: 네네.
1: 해볼.
0: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1: 오케이.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세요.
0: 네, 연습해 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We'll be back with TJ on Monday Groove next week. Up next, 효린 and 창모 Blue Moon.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Into For My Busan. It's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and we've still got lots coming up for you here in the second half. Lots of great music, of course, but first on the mic in My Life, My English,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We've got Explore Busan and then Global Chatter Squad, a highlight clip from that because that's actually a 35-ish minute segment because we can't stop talking. But up next, it's On the Mic in My Life, My English.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local space owner bringing a unique vibe to Busan. 오늘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의 한지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밀락동에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1: 가게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이발관이 아니죠?
2: 아, 네. 이발관은 아닙니다.
1: 그런데도 이발관이라는 간판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2: 제가 가게를 이름을 지을 때 3어절로 짓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페르소나를 뜻하는 겁니다. 하마라는 별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고.
1: 아, 그럼 하마는 사장님이신 거네요?
2: 네, 접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차용해서 이발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아티스트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참 그때 언니네 이발관 공연을 보러 서울도 자주 가고 음악 자체를 어떤 곡을 치고 싶어서 기타를 처음에 배우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실제로 하마 그리고 이발관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2: 아,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언니네 이발관 노래를 계속 듣고 있고요. 다만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 바꾸고 있습니다.
1: 언니네 이발관이 혹시 한번 오신 적도 있을까요?
2: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아. 제가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짓기는 했습니다.
1: 아, 지독한 짝사랑이군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사실 공간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이 지금 좀 어떤 공간으로 꾸려져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저의 작업실에 놀러오는 기분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꾸몄습니다. 제 작업실에 놀러오는 손님으로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꾸미고 편한 의자, 아늑한 분위기를 지향했습니다.
1: 아, 그러면 사실 이발관이라기보다는 하마 사장님의 작업실에 가까운 공간이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또 언니네 이발관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마 사장님의 공간이라서 이름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으로.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게를 여시게 되기까지의 하마 사장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2: 제가 전기공학과를 졸업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기타를 계속 치게 돼서 계속된 우연으로 학교에서 출강을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로 깊은 고민이 드는 한 순간이 있어서 그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무조건 F&B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와인바에서 일해보면서 제가 베버리지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흘러흘러 이제 다시 하마 그리고 이발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이제 오픈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2: 8-9개월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1주년을 향해 가고 계시네요.
2: 네,
1: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이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을 오고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컨텐츠 중에 귀납적 사주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제가 남이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 귀납적 사주 컨텐츠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인가요?
2: 사주는 이제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귀납적 사고력을 이용한 대화에 가까운데요. 귀납적 사고력은 이제 원인에서 결과로 갈 때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3단 논리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오신 손님들을 보고서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와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사장님이 기억하시는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시는 손님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녀가신 분들이 기억하는 하마 그리고 이발관 그 공간과 또 사장님의 모습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사람들한테 이 공간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 있을까요?
1: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밀도감이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진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에서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을 다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Satisfaction입니다.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생각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맞는 말인가라는 고민을 참 빠지게 됐습니다. 큰 이유는 아니고 제가 마운자로를 맡기 시작했는데 이 만족이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정말 생각이 많아져서 오늘 생각나는 단어는 satisfaction이 됐습니다.
0: 아, 이게 정말 과연 나의 만족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시게 됐군요. 정말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에서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또 듣는 따뜻한 공간에 하마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7:00 o'clock.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세요. 자갈치 올스타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4: I just missed my train, so I'm planning to stay here tonight. Do you have a room?
2: 아, 미스 그리워하다 이 뜻 아닙니까? 호메야, 옛날 여자친구가 그리워서 연 놀러 왔는가 봬. 와, 헤어졌는겨. Why?
4: Oh, I didn't hear my phone alarm go off, so I slept in and ended up missing my train.
2: 폰, 그래요 폰. 전화를 자주 해줬어야지. 아직도 많이 보고 싶은가 봬. 자꾸 미싱이라는 거 보니까.
4: I would like to stay here tonight. Do you have a room? If I sleep here and leave early in the morning, I won't miss my train tomorrow, so I want to sleep here.
2: 맞습니다. 인생이 뭐 그럽디다. 이래 그리워도 해보고, 저래 미워도 해보고. 결국 인연은 말이지예. 그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만난다인겨. 아유, 자, 열세요. 80층.
4: Oh, wow. My room's on the 80th floor? Oh, if I miss the elevator tomorrow morning, I could be late or miss my train again. Is there another room available?
2: Another room. 아이고, 지금 방을 바꿔달라고 예. 에헤이, 이거 80에 또 슬픈 사연이 얽히 있는가 봐. 알겠습니다. 보자. 자, 8층. 요 8, okay?
4: Oh,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so much.
2: 또 뭐 막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한테 이야기하이소. 알았지 예. Don't cry. 혼자 막 그 방에서 막 울고 이러면 서럽다인겨. 진짜 지독한 사랑을 했는가 봐. 사랑이 뭐길래 아이고 지독하다 지독해.
5: 오늘 배워볼 표현. 기차를 놓쳤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예?
4: I missed my train. I missed my train.
5: I missed my train.
6: Miss는 보고 싶다,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놓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타야 할 버스를 놓쳤을 때는 I missed the bus. 기차를 놓쳤을 때는 I missed the train이라고 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기차를 놓쳤습니다.
1: I missed my train.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FM, Busan, Yongho Bangsang.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